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종대대상진척상황전문회보회의가소집됐습니다길림성과학기술조력향천지능전문가혼촌봉사행활동이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그늘의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종대대상진척상황전문회보회의가소집됐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근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회보청취시에한종료연설정신을깊이있게관찰해야합니다연변발전의단계적특징을정확하게파악하고대상우선리념을확고부동하게견제하며사로를혁신해애로사항을해소하고여러조치를병행해난관을극복하며연변발전의전반국민에관계되는중대대상을서둘러착공하고신속하게추진해경제의고품질발전을주동하고연변의도약과초월을다그치는데에너지를부여해야합니다회의에서도나시왕창현안도현동문시당위주요책임자와조정부관련부문주요책임자가연길공항이전건설왕청전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안도대사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도나타라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도나목단강철도장백산생태관광전용선호림장춘천연가스관연길지선도나시그린수소메탄올복합생산도나시200메가와트에너지저장발전소연변석현쌍록아시티라등급섬유소성격개조등연변발전의전반국면에영향을미치는10개종대대상의최신진척상황을회보했습니다이종대대상들은기반시설청정에너지정밀화학공업문화관광등분야를포함하며현재대상초기작업이전반적으로순조롭게진척되고있는가운데일부대상은이미획기적인진척을이룩했습니다이대상들이잇따라착지하고가속화됨에따라우리조는산업구조를가열층최적화하고기반시설의단점을보완하며민생복지를증진하는데강력한동력을주입하게됩니다회보를청취하는기간호가복은대상진척상황을일일이물어보고존재하는문제에대해여러사람들과상의하고연구판단하면서함께해결책을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종대대상은유효투자를확대하고경제성장을견인하는강력한엔진이며산업발전을촉진하고발전지속력을증강하는중요한버팀목이며민생단점을보완하고대중의삶의질을높이는객관적요구입니다도약초월을다그쳐실현하고선진지역과의격차를줄일수있는희망은대상에있고관건은대상에있습니다각현시각부문은종대대상전주경제와사회발전에대한중대한의의를깊이인식하고연변의장원한발전에관계되는높이에서서대상을계획하고추진하며대상건설을제약하는난점과걸림돌을틀어주고신속하게총화분석해문제점을정확히찾고실행가능한해결방법을조속히내놓아중대대상건설이전면적으로기세를올리고속도를높여건설되며속히모양새를갖추도록추동해야합니다전담추진을견제해야합니다일대상일전담다부문협동련동기제를엄격히실행하고대상을가능한다그쳐추진하며상급부문과의소통연결을확실하게강화하고정기적으로관련부문을조직해수석처리용지보장용자수요등관건적인문제를협의연구판단해절차마다전문역량이감독할수있고모든임무가구체적인인원에시달되도록확보하면서전담의빠른추진으로대상의속도향상을이끌어야합니다역량을집중해난관을돌파해야합니다각현시와대상선도단위의주요책임자들은주동적으로앞장서조류를하고전반과정을추적감독처리하며지연절차에대해정돈개조후감독처리해소관리를실시하고대상허가심사비준토지징수철거 림지 증수동 사업을 병행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는 정책 혜택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일련의 수자원망, 도시 지하배관망, 신형전력망, 물류망, 연산력망, 차시대 통신망 등 중대 기반시설 대상을 서둘러 계획 비축하며 대상 론중을 엄격히 하고 대상 성숙도를 힘써 제고해 대상의 순조로운 신청, 성공적인 착지를 확보하고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뒷심을 비축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조직석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관련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일전에 길림성 과학기술 조력 향천지능 전문가 훈춘 봉사향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밀화 생활화적인 과학기술 봉사를 통해 지방 향촌 산업의 질적 향상, 민생 봉사 증효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활동에서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고기소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고기소 양식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둘러싸고 현장 전문 기술 양성을 전개해 비식량 사료의 고기소 양식 응용, 고기소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성급 의료 전문가팀은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 편민 의무 진찰 봉사를 전개하고 노인들에게 흔한 만성질환, 골관절질환, 일상 건강관리 등 문제에 비추어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지도를 제공해 초민들이 집문 앞에서 성급의 양질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팀은 또 현지 여러 고기소 양식장을 찾아 1대1 방식으로 양식 우환을 점검하고 양식 과정에서 부딪히는 기술 병목,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이용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과학적인 시정 방안과 최적화 재고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성급 전문가 자원과의 상시와 접목을 전개하며 기술 지지에 의탁해 특색 산업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기층 민생 봉사를 최적화함으로써 향촌 전년지능 고품질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조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이해 훈춘시 각 유치원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형식이 다양한 경축 활동을 분분히 조직 전개해 아이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5월 29일 훈춘시 제1유치원에서는 6.1절 경축 친자 운동회를 개최해 아이들이 유희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운동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을 증강하도록 해 의지 품질과 신체 자질의 전면적인 향상을 촉진했습니다. 이날 훈춘시 제2유치원에서도 제8기 친자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운동으로 신체와 정신을 강하게 꿈을 쫓는 새로운 로종을 둘러싸고 전개됐는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운동을 즐기고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훈춘시 제7유치원의 친

인사통닭 활력 비양 운동회에서 아이와 학부모들은 취미 개수 등 여러 특색 항목에 참여해 전반 과정에서 친자 간의 호흡, 배합, 협력 능력을 고험했습니다. 훈춘시 제9유치원의 동심으로 종화 레이 전승, 6.1절 경축 주제 문예 회복 공연이 정체롭게 상연됐습니다. 공연에서는 전통 레이와 6.1절 즐거움을 융합시켜 동심과 문학 운치가 넘치는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나물은 녹색 천연 식재료라는 인식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산에 올라 산나물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나물은 신선한 만큼 위험도 숨어 있는데 일부 독성 야생 식물은 식용 산나물과 외형이 매우 비슷해 잘못 채집하고 식용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훈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광범한 군중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맹목적으로 산나물을 채집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직접 캔 산나물이야말로 가장 자연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용 가능한 산나물이라 해도 바로 안심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 예방 전문가는 채집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세척, 조리와 식용 방법 역시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훈촌시 일부 뒷골목과 주민 서구역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무단 적지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생 사각지대 정돈도 미흡해 주거 환경과 도시 면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뒷골목 및 서구역의 고물 사각지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 잡동사니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고 녹화대 곳곳에는 비닐봉지, 음료수병 등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는 장식 건축 쓰레기까지 쌓여 있었고 벽돌 모래가 모질싸게 방치된 채 장기간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모기와 해충 번식,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동시에 화재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부분적 구역에서는 환경 미화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책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적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바탕색입니다. 이에 시민들에게 생활 쓰레기를 규범적으로 버리고 잡동사니를 함부로 던지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관련 책임 단위에서는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와 취약구역에 대한 순찰 청소 력도를 높여 적취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상시와 환경 정돈을 전개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주거 환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종대대상진척상황전문회보회의가소집됐습니다길림성과학기술조력향천지능전문가혼촌봉사형활동이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그늘의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종대대상진척상황전문회보회의가소집됐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회보청취시에한종료연설정신을깊이있게관찰해야합니다연변발전의단계적특징을정확하게파악하고대상우선리념을확고부동하게견제하며사로를혁신해애로사항을해소하고여러조치를병행해난관을극복하며연변발전의전반국민에관계되는중대대상을서둘러착공하고신속하게추진해경제의고품질발전을주동하고연변의도약과초월을다그치는데에너지를부여해야합니다회의에서도나시왕창현안도현동문시당위주요책임자와조정부관련부문주요책임자가연길공항이전건설왕청전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안도대사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도나타라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도나목단강철도장백산생태관광전용선호림장춘천연가스관연길지선도나시그린수소메탄올복합생산도나시200메가와트에너지저장발전소연변석현쌍록아시티라등급섬유소성격개조등연변발전의전반국면에영향을미치는10개종대대상의최신진척상황을회보했습니다이종대대상들은기반시설청정에너지정밀화학공업문화관광등분야를포함하며현재대상초기작업이전반적으로순조롭게진척되고있는가운데일부대상은이미획기적인진척을이룩했습니다이대상들이잇따라착지하고가속화됨에따라우리조는산업구조를가열층최적화하고기반시설의단점을보완하며민생복지를증진하는데강력한동력을주입하게됩니다

내부를 청취하는 기간 호가복은 대상 친척 상황을 일일이 물어보고 전자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연구 판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 대상은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지속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객관적 요구입니다. 도약 초월을 다그쳐 실현하고 선진 지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희망은 대상에 있고 관건은 대상에 있습니다. 각 현시 각 부문은 중대 대상인 전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연변의 장원한 발전에 관계되는 높이에 서서 대상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난점과 걸림돌을 틀어주고 신속하게 총화 분석해 문제점을 정확히 찾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을 조속히 내놓아 중대 대상 건설이 전면적으로 기세를 올리고 속도를 높여 건설되며 속히 모양새를 갖추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담 추진을 견제해야 합니다. 일 대상, 일 전담, 다 부문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대상을 가능한 다그쳐 추진하며 상급 부문과의 소통, 연결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해 수속 처리, 용지 보장, 용자 수요 등 관건적인 문제를 협의, 연구, 판단해 절차마다 전문 역량이 감독할 수 있고 모든 임무가 구체적인 인원에 시달되도록 확보하면서 전담의 빠른 추진으로 대상의 속도 향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대상 선도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은 주동적으로 앞장서 조율을 하고 전반 과정을 추적 감독 처리하며 지연 절차에 대해 정돈 개조 후 감독 처리 해소 관리를 실시하고 대상 허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철거, 림지 징수 등 사업을 병행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는 정책 혜택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일련의 수자원망, 도시 지하배관망, 신형 전력망, 물류망, 연산력망, 차시대 통신망 등 중대 기반시설 대상을 서둘러 계획 비축하며 대상 론중을 엄격히 하고 대상 성숙도를 힘써 제고해 대상의 순조로운 신청, 성공적인 착지를 확보하고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뒷심을 비축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조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관련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일전에 길림성 과학기술 조력 향촌지능 전문가 훈춘 봉사향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밀화 생활화적인 과학기술 봉사를 통해 지방 향촌 산업의 질적 향상, 민생 봉사 증효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활동에서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촌시 고기소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고기소 양식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둘러싸고 현장 전문 기술 양성을 전개해 비식량 사료의 고기소 양식 응용, 고기소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성급 의료 전문가 팀은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 편민 의무 진찰 봉사를 전개하고 노인들에게 흔한 만성 질환, 골관절 질환, 일상 건강 관리 등 문제에 비추어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 지도를 제공해 초민들이 집문 앞에서 성급의 양질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팀은 또 현지 여러 고기소 양식장을 찾아 1대1 방식으로 양식 우환을 점검하고 양식 과정에서 부딪히는 기술 병목,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이용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과학적인 시정 방안과 최적화 재고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 지능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성급 전문가 자원과의 상시와 접목을 전개하며 기술 지지에 의탁해 특색 산업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기층 민생 봉사를 최소화함으로써 향촌 전년지능 고품질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조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이해 훈촌시 각 유치원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형식이 다양한 경축 활동을 분분히 조직 전개해 아이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5월 29일 훈촌시 제1유치원에서는 6.1절 경축 친자 운동회를 개최해 아이들이 유희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운동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을 증강하도록 해 의지 품질과 신체 자질의 전면적인 향상을 촉진했습니다. 이날 훈촌시 제2유치원에서도 제8기 친자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운동으로 신체와 정신을 강하게 꿈을 좇는 새로운 로종을 둘러싸고 전개됐는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운동을 즐기고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훈촌시 제7유치원의 친자 동락 활력 비양 운동회에서 아이와 학부모들은 취미, 계수 등 여러 특색 항목에 참여해 전반 과정에서 친자 간의 호흡, 배합, 협력 능력을 고험했습니다. 훈촌시 제9유치원의 동심으로 종화 레이 전승 6.1절 경축 주제 문예 회복 공연이 정체롭게 상연됐습니다. 공연에서는 전통 레이와 6.1절 즐거움을 융합시켜 동심과 문화 운치가 넘치는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나물은 녹색 천연 식재료라는 인식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산에 올라 산나물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나물은 신선한 만큼 위험도 숨어 있는데 일부 독성 야생 식물은 식용 산나물과 외형이 매우 비슷해 잘못 채집하고 식용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 훈촌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광범한 군중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맹목적으로 산나물을 채집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직접 캔 산나물이야말로 가장 자연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용 가능한 산나물이라 해도 바로 안심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 예방 전문가는 채집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세척, 조리와 식용 방법 역시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훈촌시 일부 뒷골목과 주민 서구역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무단 적지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생 사각지대 정돈도 미흡해 주거 환경과 도시 면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뒷골목 및 서구역의 고물 사각지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 잡동 사니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고 녹화대 곳곳에는 비닐봉지, 음료수병 등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는 장식 건축 쓰레기까지 쌓여 있었고 벽돌 모래가 무질서하게 방치된 채 장기간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모기와 해충 번식,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동시에 화재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부분적 구역에서는 환경 미화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책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적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바탕색입니다. 예, 시민들에게 생활 쓰레기를 규범적으로 버리고 잡동사니를 함부로 던지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관련 책임 단위에서는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와 취약구역에 대한 순찰 청소 력도를 높여 적취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상시와 환경 정돈을 전개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주거 환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에서2026년청명창대계를전문행동을전개하고6대분야에초점을맞춰인터넷혼잡상황을강력하게정돈합니다매체가본珲春오늘은珲春시마천자향남산촌에서다원화산업으로향촌진흥에에너지를부여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인터넷생태를갈증정화해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인터넷환경을조성하고도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성당위선전부성당위금융판공실성발전자위원회등10개부문과연합으로지금부터11월말까지전성범위내에서청명창대계렬전문행동을전개합니다이번행동은당전인터넷생태에존재하는도드러진문제들에초점을맞춰다음과같은6개전문정돈을종점적으로전개합니다첫째경영환경인터넷환경을최적화하고기업관련악의적정보조작을정돈합니다기업비방과흑색선전협박및금품갈취호위평가등행위를엄격히타격해기업과기업가의합법적권익을수호합니다둘째미성년자인터넷보호여름방학과가을학기두단계로나누어불량애니메이션과저속한댓글등을정리하고요해정보가미성년자에게침투되는것을엄격히방지합니다셋째계정정보및명칭의혼란을정돈합니다당정기관매체의요명인을사칭하거나봉쇄된계정이환생하는등11가지문제를단속합니다넷째인터넷오락단체방송의혼란한현상을종전합니다저속한선정적행위유도성개인허위인물설정을통해유입 MCN 기구실책등문제에초점을맞춥니다다섯째미니영상속허위인물설정을종전합니다자격증을도용해가짜전문가를만들고경력을조작해가짜자기개발성공스토리를포장하는등팬을끌어모으는행위를타격합니다여섯째과학보급건강료인터넷유언비어를정돈합니다가짜과학보급허위광고과학보급을빙자한음란물및봉건미신전파등행위를엄하게단속합니다전문행동기간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관련부문과함께플랫폼의주체책임을절실히다지고교정을위반한계정과각종혼잡상황에대해발견즉시엄격히처리하며전형적인사례도수시로공개하게됩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수금평청소기

백성들이 부요하며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래 연변뉴스의 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초여름 귀향 창업 청년 량성룡은 병아리의 모기, 실온 통제와 백신 접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보내 방사할 예정입니다. 이 산닭 양식 대상은 2기로 나누어 건설되는데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합니다.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육실, 사료 저장 가공실, 간호실, 계사 등을 건설했습니다. 남산촌에서 총 투자액이 993만 원에 달하는 이 산닭 양식 대상은 현재 중요한 기둥 산업으로서 전체가 완공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촌에서 취업할 수 있고 촌민 1인당 수입을 4만여 원 늘릴 수 있습니다. 남산촌은 종로 변경선에서 1.44km 떨어져 있으며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닭 양식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산촌에 위치한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훈천시 현대시설 농업첨단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다그쳐 건설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라선 고추 모종도 다람쇠가 좋습니다. 이런 고추 하우스의 년간 생산액을 32만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고추와 토마토 두 품종이 이곳에서 대량 생산을 실현해 현지 소비 시장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연합결부의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해 현대 과학기술형, 레이저형, 지혜형 농업의 새로운 업태를 구축함으로써 변경촌의 산업 혁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산업이 흥승하고 온라인 판촉은 더욱 분명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 봉사 중심에서 호스트와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입살, 목이버섯, 잣, 산달걀 등 농특산물은 인터넷을 통해 부단히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촌주재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루계로 근 100회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1회당 최대 판매액은 10만 원에 달했고 10만 요톤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현지에서 왕홍을 유치해 팬 50만여 명의 팬을 흡인했고 연간 판매 총액은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지금의 남산촌은 산업이 흥승하고 백성들이 안락하며 변경이 안정하고 공고합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로 앱을 가공해서 전산업 사슬로 단일 생산해서 농업 관광 융합으로 오프라인 판매로부터 전자상거래 출권에 이르기까지 다원화 산업 체계는 변경촌 마을로 하여금 왕성한 생기를 띠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남산촌은 산업이 흥하고 백성이 부유하며 변강이 안정되고 생태미를 갖춘 새시대 변경 향촌지능의 장대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일입니다. 담배 위해성에 대한 지식을 가열층 보급하고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며 전민 금연에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일 훈촌시 위생건강국, 훈촌시 중의병원에서는 각기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 선전, 전문가 의무 진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민 건강 방호의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훈촌시 인민병원, 훈촌시 질병예방통제중심, 및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등 여러 의료 위생 단위와 연합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금연 과학보급 선전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선전 현수막을 걸고 과학보급 전시판을 설치했으며 생동한 사례와 데이터를 이용해 흡연, 간접흡연, 3차 흡연이 인체의 호흡기 계통, 심뇌혈관 계통에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그리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직관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금연 선전원으로 나서서 무료로 금연 선전 수첩과 건강 과학보급 전단지를 발부하고 금연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금연 방법, 금단

0: 증상 완화 요령을 설명하면서 주동적으로 담배를 멀리하고 금연 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함께 담배 위해를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군촌시 중의병원에서는 세계 금연일 청춘은 무연하게 미래는 무한하게 조제 의무 진찰 활동을 거행하고 시민들에게 건강 상담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는 금연 방법, 흡연 관련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료 등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해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무료 폐기능 검사, 종이 적합 기술 체험 등 혜택도 제공해 전문적인 진료 봉사를 시민 곁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늘의 사타자 출입경 변방 검사소에서는 훈촌시 제3중학교와 연합으로 경영 개방일 연합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의 사생들이 공문 통상 후 일선에 진입해 몰입식으로 공문 담당을 감수하면서 변경선에서 펼쳐지는 사상정치 과당을 경험했습니다. 활동에서 사생들은 민경들의 인솔하에 현지에서 경계비와 국경다리를 참관하고 국경다리와 통상구의 발전 역사를 요해했으며 변경수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어서 경찰견 소통 공연 관람, 경찰용 무기 장비 체험 등 환절을 통해 근거리에서 경무 사업을 감수하고 국가 안전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훈촌시 퇴역군인 사무국, 훈촌시 교육국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6.1절 군인 자녀를 보살피고 홍색 정신으로 동심을 적셔 6.1 아동절 위문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일전에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제1소학교와 연합으로 녹색 실천으로 동심 적시고 노동의 땀방울로 성장 촉진 사회실천 활동을 전개해 실천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打柴的樵夫高艳平，当着韩金虎的面练了一套绝艺，最后拿出个绝招来，把手一张，闹了半天。攥着赞缨，赞缨是哪儿来的？叫韩金虎头盔上的。他觉着面前一晃，闹了半天，是高艳平把这赞缨给他摘下来。韩金虎一见是大惊失色，汗珠子淌下来，真高人也。韩金虎可没服过人儿，这回是心服口服，外带佩服。心说这么个打柴的，他怎么这么大能耐？不是化妆改扮，其实啊，他没猜对。这个高艳平就是个打柴的，很普通的一个人。他家里就住到南京管辖紫金山区。要说起高艳平家里的非常穷苦，就是母子二人度日。但要提起他的先人，那可是有名的。据说他是白马烟枪高四季的后人。那高四季是了不起的人物，在使枪的当中，人家也够一个创始人，但这是传说。到了高艳平这一辈儿上，家里就穷，父亲早不在了，就靠着打柴度日。那么说他打柴怎么那么大能呢？这里边有个原因。因为高艳平苦爱武术，利用打柴的机会，天天在山里头连窜带蹦。